내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하라 파라 내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하라 파라 내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하라 파라 내가 없는 이 시선 다시 내려

내가 없는 이 시선 위로 걸어 Hold up, hold up, 네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Hold up, hold up, 네가 없는 이 시선 위로 걸어 Hold up, hold up, 네가 없는 이 시선 다시 내려